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모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9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연휴인 만큼 나들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데 정릉터널 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2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차량도 늘면서 홍제림프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종암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부터 남양주요금소와 화도부터 서종까지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0: 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도심 곳곳에서는 일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단된 도로들은 대체로 내일 이른 시간까지 통제가 계속될 예정이고요. 오늘도 서울 시내 도로들이 평소 일요일에 비해서 꽤 혼잡할 걸로 보입니다.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까지 양방면 전 구간이 통제되고 있고 이 통제는 내일 오전 5시까지 계속되겠고요. 이태원로 이태원역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가는데 약 480m 구간이 내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됩니다. 분당 수서로는 성남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 남단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는데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0: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 굴다리까지 약 500m 구간이 행사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늘 밤 10시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도 행사가 진행되면서 도로가 통제된 곳이 있습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행주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도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 습도는 4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2: 유통 빤데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

0: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1: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2: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경상권 동해안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연휴인 만큼 나들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광진교 아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또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까지 지는 행사로 인해서 양방면 전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내일 오전 5시까지 계속되겠고요. 그 밖에 서울시내 곳곳에서도 행사가 진행되면서 도로가 통제된 곳이 있습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번데기 번데기 빤빤 대기대기
2: 유통 번데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번데기 번데기 빤빤 대기대기.

0: K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세요.
1: TBS 교통정보.
2: 현재 서울 기온이 25.3도입니다. 화창한 가을날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건의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잠수교는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로 오늘 밤 12시까지 잠수교의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 그런데 주변길 중에 반포대로가 지금 서초역에서 잠수교 쪽으로 정체가 극심하니까 다른 길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구간도 전면 통제 중이고요.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이태원로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 구간도 역시 전면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구리시계 이전부터 신내나대목 쪽으로 정체인데 신내나대목 조금 지나 3차로에서 공사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가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구입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을 때 자주 있으시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많은 양의 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해소 방법이 잘못돼서이기도 합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고 늘 머릿속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 같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잘 흐르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깐 멈춰서 탁한 찌꺼기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쉬라는 뜻이죠. 사흘간의 짧은 연휴 잘들 쉬고 계십니까? 10월 4일 일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정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추가열입니다. 여수행.

0: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건 지친 몸과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피로도 느끼지 못한다고요. 피로하다는 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건데요. 피로하다면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죠. 이번 주도 잘 살았다. 스스로 칭찬해 주면서 쉼이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1: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2: 유통 빤대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하늘은 높아지고 나뭇잎은 하나 둘 색을 바꾸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호덕입니다. 호덕도 우리 마음의 허리를 함께 보살펴 주실 분이죠. 허리 디스크쇼 DJ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그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0: 아, 두통이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외로움을 견디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 이종황 인사드립니다.
1: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0: 아무튼 그 어쩌면 그 고독은 내 마음속에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던 그 나 자신을 비로소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최고 씨 그 고독을 주제로 해가지고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그 노래들을 좀 준비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고독을 주제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0: 그 혼자 솔리테어. 뭐 이게 좀 카드 노래 아닙니까? 이걸 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한 남자의 삶을 그린 노래입니다. 1975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1: 예.
0: 카렌 카펜터 특유의 그 짙고 낮은 중저음 보컬이 그 한 사람의 외로운 삶을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사뿐하게 들려줍니다.
1: 아.
0: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사실 혼자 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노래가 더 깊게 와닿을 노래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혼자서 카드놀이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0: 몰라요, 마귀죠.

0: 네, 아, 카펜터스의 솔리테어. 상당히 쓸쓸하군요, 선생님.
1: 그렇습니다. 그 사실 참 이 고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0: 예.
1: 낮에는 좀 지금 뭐 어떻게 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0: 예.
1: 밤이 되면은 갑자기 커집니다.
0: 예.
1: 왜 자꾸 이렇게 커지는지. 특히 또 비톡촉 전화도 저녁 먹을 때 이렇게 전화 오고 막 무섭고 그렇습니다.
0: 아,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 해 떨어지면은 독촉 전화 못하게 돼 있는데.
1: 제가 알기로 일몰 이후 이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0: 오, 근데 네. 선생님한테는 인정사정을 안 봐주나 보죠?
1: 뭐 개인적으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인 거 말고.
0: 오, 어. 그래요?
1: 아무튼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0: 아유,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1: 아, 그거 뭐 아는 사람들 지인이 더 무섭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까? 오,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요?
1: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아무튼 최일구군 거는 조만간 갖겠도록 하겠습니다.
0: 이따 밤에 전화 드릴게요.
1: 아, 요런 거 좋아하는구나.
0: 저 선생님.
1: 예.
0: 목소리가 갑자기 젊어지셨습니다.
1: 잠깐 이성을 잃었습니다.
0: 네. 8679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 쇼 들을수록 정말 웃음이 빵빵 터집니다. 이종황 DJ님의 말투와 분위기를, 아, 이종환 원래 DJ님의 말투와 분위기를 어쩜 그렇게 찰떡같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추억도 소환하고 재미도 두 배.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최고예요, 이종황 선생님.
1: 아유, 그 참 감사합니다. 그 우리 8679님 이게 말씀도 감사하고 마음에 여유가 되시면 제가 우리 최일구군한테 갚을 게 있는데 좀 대신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곡도 그러면 고독으로 갑니까?
1: 고독으로 가요.
0: 외로움? 네.
1: 우리가 또 이제 달릴 때는 또 달리지 않습니까? 고독으로 가겠습니다.
0: 네.
1: 다음 곡은 그 아주 늦은 밤 홀로 남은 그 사람의 노래입니다.
0: 허허. 다른 사람 다 자는데 혼자 남아.
1: 그렇죠. 예.
0: 얼마나 처량할까요?
1: Are you lonesome tonight? 요거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1960년의 곡입니다.
0: 오, 제가 태어나 전에 나온 노래군요. Are you lonesome tonight? 너 외롭냐? 이런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그 나처럼 좀 외로운지 혹시나 나를 떠올리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어떤 클래식 발라드입니다. 특히 이제 노래 중간쯤에 등장하는 나지막히 그 읊조리는 듯한 대사 파트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 준비드립니다.

0: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참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I lonesome tonight. 너도 외롭냐 오늘 밤? 뭐 이런 거라면서요. 선생님.
1: 예.
0: 네, 이제 엘비스가 그 랩을 하네요 중간에.
1: 중간에 이제
0: 뭐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네.
1: 어 잠깐만 그 카톡이 와서 제가 좀 못 봤는데 그 못 들었는데 그 예. 뭐라 그랬디?
0: 그거 알면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1: 예. 아무튼 그 뭐 당신은 너는 뭐 외롭지 않겠느냐?
0: 예.
1: 뭐 누군가는 뭐 세상을 무대라고 당신이 오늘 밤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자기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외롭다.
0: 그렇군요. 어?
1: 네. 오늘 일부 외롭니?
0: 뭐 별로 괜찮습니다.
1: 어, 외로우면 남았죠 뭐.
0: 네. 자 그러면 오늘 허니디스크쇼 여러분 고독을 주제로 가을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라디오라는 게 뭐 혼자 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노래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문자 번호는 샵0951이고요. 특히 오늘 가을 특집입니다. 고독을 주제로 한 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곡이 있다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특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그 이 노래를 들으면 어?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그냥 나만 남겨진 생각이 든다. 가을일 때면은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런 사연도 좀 같이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더 빵빵할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좋으신 생각입니다. 자, 선생님, 세 번째 곡은 우리 가요를 준비하셨다고요?
1: 저희가 이제 두 곡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또 가요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예.
1: 시인 류근 씨의 그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0: 저거네요.
1: 어떤 거예요?
0: 너무 아픈 사랑은 그렇게 떠나보내고 이런데
1: 널 오늘 보내고 싶다 자꾸.
0: 아, 그렇습니까? 예.
1: 지속했던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그 깊은 고독과 절망을 담담하면서도 처절하게 그 노래를 합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1994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선생님께서 선곡한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있으면 말이죠. 마치 조용히 옆에 앉아서 그래 많이 아팠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선생님 탁월한 선곡 대단하십니다.
7: 아유 참 그렇게 또 칭찬하지 마십시오. 참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샵 0951 그리고 TV에서 앱으로 이렇게 뭐 이게 최고 씨처럼 칭찬을 해주시는데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저는 그냥 이종황이는 이렇게 계속 칭찬을 받아도 겸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 아, 37년생이신데도 그 연세에도 이 칭찬해주면 참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7: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듯 내 안의 집착과 통증을 훌훌 털어낼 때 그 비로소 영혼이 새롭게 눈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 자, 그럼 아니 철학자 나셨습니다. 자, 자,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갑니까?
7: 자, 이 분위기에 별빛처럼 잠깐만 이거 파블로 PD가 대본 쓴 겁니까? 뭐 이 빛이든 저 빛이든 빛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별빛처럼 맑은 통기타 선율 하나를 좀 이 분위기에 좀 살포시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7: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밤하늘을 그리다가 간 화가 아시죠? 최고 씨는 좀 똑똑하시니까
6: 모르겠는데요?
7: 그 빈센트 반 고흐
6: 예.
7: 차가운 밤하늘 속에서도 자신만의 그 빛을 잃지 않았다. 아, 이 친구도 빛이 있었습니까?
6: 그 빛하고 이 빛하고는 다른 건가요?
7: 아, 그래요?
6: 네.
7: 그 영혼처럼 이 가을 홀로 고독을 견디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별빛 하나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6: 선생님 멘트 오늘 찰집니다.
7: 야, 내가 하고도 찰진다 지금.
6: 네. 야. 어떤 노래입니까?
7: 돈 맥린이 부릅니다.
6: 네.
7: 빈센트.
6: 빈센트.

0: 존 맥린의 빈센트 듣고 왔습니다. 아, 선생님.
1: 예.
0: 선곡 좋다고요?
1: 네. 예.
0: 청취자들께서 칭찬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9849님께서는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멋진 콤비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고. 8679번님은 90살 되셨는데도 이종황 DJ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최고십니다.
1: 아이고, 칭찬을 진짜 참 감사합니다.
0: 예.
1: 제가 그 1937년생 만 90입니다.
0: 예.
1: 뭐 좀 참 오래 살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0: 예. 아, 더 만수무강하셔야죠.
1: 감사합니다.
0: 네. 선생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 아, 뭐 그렇게 길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고 똘망똘망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 10년만 더 가볼까?
0: 그러면 100세를 넘기시고 싶다.
1: 어. 100 넘기 뭐 좀 넓게 얘기한다?
0: 어. 아니 떨는 건 아니고. 아, 올해 만수무강하셔야 해요.
1: 자, 청취자 신청곡 좀 읽어주시죠.
0: 네, 신청곡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347님께서 이런 신청곡을 사연과 함께 보내셨는데 늘 수고 많으세요. 개은숙의 나에겐 당신밖에를 듣고 싶습니다. 차량 운전 중인데 틀어주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박수 보내고 있습니다.
1: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 개은숙 씨, 그 허스키한, 응? 허스키한 목소리가 아주
0: 그렇지.
1: 매력적인 네. 가수죠.
0: 4636 청취자께서도 허리디스크쇼 선생님 안녕하세요. 80년대 책받침 여신들이 있었죠. 브룩실즈 65년생, PB케이츠 63년생, 소피마르스 66년생 등 리즈 시절 정말 대단했었죠. 65년생인 저도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을까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란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러시면서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를 신청하셨습니다.
1: 네.

0: 자, 이 4636님께서는 네. 65년생인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어?
1: 네.
0: 나는 뭐 장사가 있어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줄 아니 지금? 어. 네. 어, 아주 쌩쌩할 테니까 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1: 네.
0: 근데 우리 최일구 씨는 여기 뭐 PB게이츠 뭐 소피마르소 나오는데
1: 다 동생들이네요.
0: 최일구 씨 때 그 10대 시절에는 네. 누구를 이렇게 책받침이나
1: 소피마르소죠. 소피마르소.
0: 아, 그렇습니까? 아,
1: 소피마르소.
0: 제일 좋아했던 게 네. 왕조연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1: 선생님 때는 일제강점기 때였는데
0: 책받침이 없어서 뭐 네. 황진이나 어우동 뭐 이런 쪽으로
1: 선생님 때는 책받침이 필요 없잖아요. 붓으로 쓸 때니까.
0: 그러니까
1: 먹물
0: 많이 깐다나 어.
1: 네?
0: 자, 북글씨 시절입니다. 아무튼 그때는 이제 어? 어우동
1: 예.
0: 그 뭐 신사임당 황진이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예뻐하면서
1: 아 그때 예. 그 뭘로 그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0: 아 붓으로 다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1: 어, 그 까만 걸로요.
0: 자 여기서 오늘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를 준비해드리는데 이게 또 PBK츠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서 이제 뒤에서 헤드폰을 이제 그 PBK츠에게 음악을 딱 뒤에서 아는 듯이 이렇게 나 오늘 일구 너한테 한다 뒤로 간다.
1: 그거 소피 마르소래 PBK츠가 아니고.
0: 아 소피 마르소.
1: 네.
0: 바쁜데 아무거나 합시다. 네.
1: 자 알겠습니다. 자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개은수 나에겐 당신밖에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0: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3: 네, 창시자 신청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제가 KBS 악단장 신재동 악단장님을 제가 신동재 악단장님으로 잘못 소개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4: 네.
3: 허리 디스크쇼의 백미죠. 네. 가사 낭송 코너인데 오늘 어떤 곡을 낭송해 주실 거예요?
4: 이번에는 그 사랑을 잃은 사람이 느끼는 절망과 공허를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노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3: 어떤 곡이죠?
4: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1971년 발표 버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3: 예, Without You. 뭔 뜻이에요?
4: 들어봐.
5: No, I can't forget.
4: 아니, 그 오늘 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떠날 때 당신 얼굴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건가 봅니다. 당신은 언제나 웃고 있지만 당신의 눈 속에서 그 슬픔이 보입니다. Yes, it's sure. 그러니까 그래요, 보입니다.
5: No, I can't.
4: 아니, 그 내일이 되어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슬픔을 생각하면 당신과 거기서 함께 있었는데, 하지만 난 당신을 떠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신에게 알려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지금까지 괜찮았지?
3: 너무 빨라요.
4: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3: 되게 징징거리네요, 노래가.
4: 징징이 뭐야, 이. 노래를 좀 이런 뜻으로 다시 천천히 감상.

0: 해리 밀슨의 미다워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자, 선생님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오늘의 유망곡입니다. 어떤 곡이에요?
1: 자, 오늘 마지막 곡도 예, 고독을 주제로 한 노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0: 그랬죠?
1: 최영철 씨의 화무 11홍을 준비해보았습니다.
0: 화무 11홍?
1: 뭐, 이제 이게 무슨 뜻이죠?
0: 뭔겠는데요?
1: 열흘, 꽃이 이제 열흘을 붉을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것도 젊음도 그리고 사랑도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
0: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유망곡, 오늘의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영철의 화무 11홍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주황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6: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5: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6: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7: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8: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9: TBS 교통정보.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오늘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교의 차량 진입을 막았고요. 반포안강공원 주차장 진입도 어려운 상태여서 이 반포고가차도 잠수교 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다리를 건너실 거면 잠수교 위에 반포대교를 이용하시고 반포한강공원으로 가실 거면

대중교통과 도보로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다른 한강다리 중에 성산대교가 뒤쪽 서부간선도로 고척교 부근부터 성산대교 건널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성산대교 북단에서 자유로 쪽으로 가려는 차들 줄이 길고요. 월드컵대교도 강북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은 한강대교 아래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시작합니다. 부산 사나이 가수 성환이 부릅니다.

0: 아름다워라. 네, 성환 씨 제 옆에 있고요. 자, 진영 씨도 제 옆에 있습니다. 자, 아주 오늘 아이디가 독특하신 워싱턴 토스트님께서 또 문자를 10월 거를 9월로 땡겨서 게스트를 모시는 국내 최초의 가불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최고. 이영 씨 워낙 10월에 모셔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가불로 땡겨서 모셨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실 거고요. 자, 가수 성환, 또 진영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이영 씨와 함께 월간 아름다워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 복판에다 꽂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TBS에선 뭐 이미 히트곡이죠. 아름다워라 이 노래로 활동 중인 부산의 출신 맛살아있네 기타리스트 겸 천재 가수 성환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소개 괜찮았어요?
1: 아, 살아있네.
0: 아, 살아있어?
1: 소개 살아있습니다.
0: 좋았어. 네, 네. 아, 출연료는 못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제 왼쪽에 이분 피아니스트 겸 가수죠.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히트 가수입니다. 자작곡 덥시 좋은 날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구 출신의 감성 유튜브 스타 가수 진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가을입니다. 진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0: 이제 조금 있으면 은행 단풍 들면 노란색 되는데 노란색 은행 잎을 입고 오셨어. 네. 자, 8월 초 그때 40도 폭염에 찌들 때 그때 보고 이제 두 번째 보는데 추석도 지나고 예, 가을 준비들 잘하고 계십니까?
2: 네. 두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0: 두텁게 운동해?
2: 아니요. 제가 말이 잘못 나왔는데요. 네. 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조금 이렇게 살랑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건강관리 중요하잖아요. 네. 네, 운동 열심히 해야죠.
0: 운동 열심히 한다. 네. 네, 알았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거고.
2: 그러니까요. 지금
0: 멋있게 정신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방송 사고 내는 거예요.
2: 거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0: 네. 지금 저 피아노 건반 네. 앞에 있는데 기술 감독 들어왔는데 괜찮아요. 이제 소리 나는데 한번 학원해 보래요.
2: 됐대요.
0: 됐대요.
2: 오케이. 네.
0: 오케이?
2: 고맙습니다. 네.
0: 좋습니다. 네. 진영 씨 뭐 요새 뭐 신곡 준비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2: 네. 어제 밤에 밤 늦게 믹싱이 끝났어요.
0: 오,
2: 네.
0: 믹싱?
2: 네.
0: 믹서기에 돌렸어요? 왜 믹싱을?
2: 서로 여러 가지
0: 뭐 과일 주스 만들어요?
2: 여러 가지 소리들을 이제 믹서기에 돌렸어요. 네.
0: 누가 작곡을 했어요?
2: 아 추가열 선배님 소풍 같은 인생의 추가열 선배님 곡으로.
0: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2: 네네.
0: 한국 음악 저작권의 회장도 했었던.
2: 네 맞습니다.
0: 추가열 씨 네. 노래입니까?
2: 네네.
0: 오,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2: 여러분의 일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래 네, 만들었습니다. 네.
0: 뭐예요 제목이?
2: 꽃피는 내일.
0: 꽃피는 내일. 희망이 있겠네. 꽃피는 내일. 네. 지금 힘들더라도 내일 꽃이 피겠다. 이런 얘기일 것 같고. 네. 저도 추가열 씨 작곡한 노래 있었지. 오선 여인이라고.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 근데 이거 불렀는데 녹음까지 네. 했는데 유지광이가 부르고 다녀서. 자, 그래요. 자, 성환 씨는 어땠어요? 네. 또 그동안 한 달 동안?
1: 올여름에 유독 더워가지고.
0: 네.
1: 네. 그 또 제 고향 저쪽에 부산, 경남, 양산 이쪽에는.
0: 엄청 더웠지.
2: 맞아, 맞아.
1: 엄청 더운 데다가 또 네.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0: 맞아요. 그랬지.
1: 네. 그 고생을 좀 했었는데.
0: 농사 지으세요?
1: 아, 농사는 안 짓지만.
0: 네.
1: 네. 그 고향 주민들.
0: 아, 고향이니까. 네.
1: 가뭄으로 고생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0: 아니, 한 달 만에 만났는데 뭐, 그건 뭐, 고향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네.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가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 아무래도 이제 가을에는 또 행사의 계절이다 보니까, 예. 네. 저도 나름 열심히 노래 연습하면서.
0: 아, 네. 짭짤해요, 지금?
1: 전화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죠.
0: 기다리고 있어? 아름다워라 좀 부르고 다녀야 되는데.
1: 네, 그러니까요. 좀 많이 부르고 다녀야 되는데.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분째 나왔는데 일단 두 분의 듀엣곡을 두 분이 같이 부른 듀엣곡 연습들 하셨어요?
2: 네, 좀 마쳤습니다.
0: 뭐 어떤 노래 할 거예요?
1: 마음과 마음에 네. 그대 먼 곳에
0: 그대 먼 곳에
1: 예,
0: 이 노래?
1: 예.
0: 좋아요. 그러면 스페셜 게스트, 예. 가브란 게스트 10월의 남자 이용 씨 모시기 전에 일단 성환과 진영 두 분의 듀엣곡 마음과 마음에 그대 마음 먼 곳에 자, 듣겠습니다.

듀엣 곡으로 성한 진영의 노래 그대 먼 곳에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강진 씨가 출연했죠. 오늘은 10월에

0: 남자. 자, 10월엔 모시기 힘들어서 9월 마지막 주에 미리 땡겨서 가불로 모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9월에 모셨으니까 9월의 마지막 막 땡기는 거야 그냥. 9월의 마지막 밤을 잊혀진 계절에 가수 이용 씨가 보무도 당당히 스튜디오 문을 열고 막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이고. 아, 형님, 이 땡겨서 오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기타도 들고 오셨고, 예.
2: 네, 후배들. 예. 좀 많이 드셨네.
0: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고, 예. 아, 이렇게 땡겨서 좀 불러드렸는데도 오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2: 아, 네? 옛날만큼, 옛날보다 인기가 좀 떨어졌지만, 예. 10월달만큼은 옛날만큼 팍팍. 예.
1: 제가 이어폰 잭은 제가 꽂아드릴게요. 아, 헤드폰은 꽂으셔야지. 예.
0: 자, 그러면. 자, 두 분, 저, 선배들한테, 선배한테 인사하셔야지, 이용 선배한테.
3: 안녕하십니까. 네.
4: 선배님, 반갑습니다.
0: 네. 소속을 밝히시고.
3: 자, 저, 진영입니다.
2: 네. 진영 씨. 네. 네.
4: 저는, 네, 라이브 가수 성환이라고 합니다.
2: 아까 네. 박스 얘기했잖아요.
4: 예, 예, 예.
0: 아름다워라. 네. 미사리에서 노래 많이
2: 했어요. 그보다 우린 더 중요한 게.
3: 맞아요.
0: 아십니까?
2: 백골 전후에.
4: 백골!
0: 삼사단?
2: 그럼, 백골 전후에.
0: 삼사단 나오셨어요?
2: 그럼요. 오. 난 오. 내가 박세 직장군 당번병이었어요.
0: 아, 박세 직장군. 그 옛날에.
2: 77년도 입대해가지고.
0: 예,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군대를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한참 선배시네, 이분이.
4: 아, 그럼요. 네.
0: 자, 알겠습니다. 이제 10월입니다.
2: 최일구씨.
0: 네.
2: 이왕 이거 막 굉장히 어렵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0: 군대 성인배 만나기 힘들죠.
2: 어, 검증 시간이 가자고. 돌격 명령 내리면. 해봐.
0: 군가.
4: 좀 잊어버릴 것 같아.
0: 사단간 모양이네. 백골 사단.
2: 백골 사단간. 하이, 거짓말 같은데. 아, 나는 77년도 입대한 사람인데 아직도 기억하는데.
0: 그러니까, 아, 형님은 쌍팔년도 때고, 여긴 그래도 지금 약간 민주된 때, 그때니까. 그때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24단이거든요.
2: 어,
0: 24단 군가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세요.
2: 24단?
0: 있어요.
2: 어디 있는
0: 거예요? 보아라, 우리는.
2: 가만있어.
0: 무적의 용사다.
2: 내가 방송 45년 해서 아는데. 네. 군가 얘기하고 군대 나오잖아?
0: 예. 네.
2: 그럼 청취율 떨어져야죠.
0: 아,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얘기를 하신 거 아니오. 자, 이제 10월 되면 진짜 뭐 하루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일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형님.
2: 네, 그, 더군다나 이제 오늘 드디어 10월 마지막 날 스케줄이 네. 하나 잡혔어요.
0: 그건 10월 마지막 날.
2: 안 불어서가 아니라 네. 그때는 내가 고르는 날이잖아요.
0: 그러니까.
2: 아~
0: 형님이 결정을 하셨구나.
2: 내가 여러 가지 온 중에서 네. 우와. 딱 결정했어요.
0: 라디오?
2: 예?
0: 라디오?
2: 아니, 아니 방송은 돈 안 되잖아.
0: 행사로?
2: 행사로.
0: 어디 거예요?
2: 저기 전라남도의 진도라고 있어요.
0: 진도까지 가셔가지고. 아, 짭짤하다고 봐야 되겠네. 짭짤하다고.
2: 야, 오늘 그 계약했습니다.
0: 야, 진도에 10월, 그러니까 31일 날?
2: 31일 날.
0: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이네. 7시에? 그때 진도에 7시, 저녁 7시?
2: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전날 30일 날.
0: 네.
2: 그날은 또 아침마당에서 아. 10월 마지막 주 스페셜을 해줘요.
0: 아.
2: 이게 10월 달은 곧잘 나가요, 지금.
0: 아. 네.
3: 그럼요,
0: 계속 잘 나가실 거라고 네.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잊혀진 계절의 가수 이용 선배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기념으로 즉석 네. 라이브로 이분들이 기타하고 피아노의 또 이 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어. 그래서 즉석 라이브로 한 소절씩 각자 악기로 연주를 잊혀진 계절을 자 먼저 성환 씨가 기타 연주로

0: 좋습니다. 어쩌세요, 형님? 여기까지.
1: 아니 근데 지금 문자 앞에서 공자 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오리지널 가수를
0: 아니까
1: 잘 부르면 어떻게?
0: 아 칭찬을 하는 거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영 씨가 이번에 피아노로 똑같은 분량을.
2: 저는 키 좀 바꿔서.

0: 어떻게 보셨어요, 형님은?
1: 지금요?
0: 네.
1: 지금 잊혀진 계절이 리메이크한 가수가 110명이 좀 더 돼요. 근데 누가 제일 잘 부르냐 그러면 내가 대답하기 곤란했거든.
0: 예.
1: 거기 이제 누구야? 그 저 그 이순신에 나왔던
2: 이순신.
1: 아, 그치.
0: 그 형님 아, 마이크 앞에
1: 아유,
0: 대시고.
1: 아유. 아유, 아유. 어, 따지.
0: 형님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잘 불러오기가 안 돼. 예.
1: 근데 보니까 진영 씨가 더 나.
2: 엄마는
1: 안 틀리지만 않으면.
2: 엄마 그러니까 제가 악보를 못 넘겨.
0: 자, 월간 아름다워라 청취자 여러분 신청곡 즉석 라이브로 성환 씨 또 진영 씨가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용 씨가 수많은 히트곡 중에 한 곡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용 씨가 히트곡이 100곡 이상 되시잖아요.
1: 취입한 거는 200.
0: 200. 예.
1: 100곡까지는 안 되죠.
0: 아유, 뭐, 그렇다고 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 자, 이용 씨의 즉석 라이브 연주 노래 신청해 주시고요. 즉석 라이브 신청을 받는 동안 아까부터 제가 계속 예고를 해 드렸는데, 형님.
1: 예.
0: 제가 작년에도 형님 나왔을 때 잊혀진 계절 좀 피아노로 연주해다가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그만뒀잖아요.
1: 그때 좀 틀렸었어.
0: 아, 요번에도 한번 해볼 건데.
1: 진짜로?
0: 아, 연습 좀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1: 아~
0: 아니, 제가 피아노 7년째 저 치는 것 중에
1: 예.
0: 유일하게 연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다니까, 형님. 잊혀진 계절밖에.
1: 그게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0: 재작년인가 보다. 재작년 봄인가 그런데.
1: 그럼 2년 연습했으면 좀 늦었겠네.
0: 제 나름대로 늘었는데 이게 라이브고 또 형님 앞에 앉아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박수 좀 쳐주시고.

0: 청소까지도. 와우!
1: 야! 아, 정말. 팔이 벌떡 떨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2: 지금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네. 제가 지금 요새 AI에 푹 빠졌어요.
1: 예.
2: 내가 오죽하면 아주 친해졌어요. 그런데 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최일구 나이 하고 썼거든요.
1: 예, 예, 예.
2: 그랬더니 뭐라고
1: 19살 나오죠, 19살.
2: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최일구 앵커님? 예. 한번 물어보더라고.
1: 그래요? AI가?
2: 그러니까 앵커님이 왜 이렇게 피아노까지 잘 치냐고.
1: 아니, 근데 왜 끈치를 안고 파블로가 끝까지 간 거야, 지금? 오. 야, 이거 저 잊혀진 계절 이거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2: 제가 소개해드리겠다.
1: 형님인데 앞에 좀 더 마이크 좀 앞에 더 땡기셔. 자, 요거 좀 읽어주세요.
2: 예. 네. 9611님은요 배움에 나이가 없다는 걸 손수 보여주시는 일구 형님 존경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2: 또요. 7484님은요 불굴의 의지 인간 승리. 대단하십니다. 아, 아주 좋아요.
1: 7년 만에 결실입니다. 7년 만에.
2: 네. 9925님은요. 19 앵디님?
1: 잘 안 보이세요?
2: 그 19 앵디님.
1: 맞아요. 그다음.
2: 브라보 원더풀.
1: 아유, 고맙습니다.
2: 저, 네. 와 피아노 실력 엄청 들었네요. 네. 하시는 분도 있고. 6116님.
1: 아, 또 있잖아요. 그 뒤에 늘었네요. 다음에.
2: 아,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이거? 콘서트라도 여세요. 그때 꼭 참석할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감동.
1: 아유, 칭찬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실련하면서 다른 거 노래도 치긴 쳤는데 유일하게 악보 안 보고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하는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
2: 아니 근데 진짜 2년 사이에 무지하게 늘었어요.
1: 아, 정말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예. 네. 자, 역시 이용 선생님께서 슈퍼스타가 맞습니다. 자, 제 여기까지 피아노 하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용 씨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일단 성환 씨한테 네. 이용 씨 노래는 좀 이따 듣는 걸로 하고 네. 아름다워라 두 분 성환과 진영의 무대니까 성환 씨한테 바람이려 신청이 들어왔는데
3: 네.
1: 할 수 있어요? 즉석 라이브로?
3: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자, 그러면 형님 이 노래가 나는 바람이려 이 노래가 데뷔곡
2: 그렇지 그죠? 이게 만 45년이 넘었어요.
1: 아, 45년
2: 네. 네.
1: 자,
2: 북풍 81
1: 북풍 81, 81년도.
3: 81년 6월 80, 1일.
2: 그렇지. 6월 1일도 하시네.
1: 81년도면 성환 씨가 태어났을 때입니까?
3: 그럼요.
1: 아, 태어났을 때.
3: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때.
1: 아, 왕성할 때였냐?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해. 자.
3: 제가 예전에 그 노래 곧 참가하신 사연을 되게 들은 적이 있는데, 방송 프로에 나오셔서.
1: 네.
3: 저도 좋아하는 노래니까.
1: 네.
3: 그 학교에 국풍 81 그 노래 포스터 상금 붙은 걸 보시고
1: 아, 이 형님이
3: 학교 앞에 외상값 갚으려고
2: 그걸 또 아시네.
3: 그것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외상값 얼마였는데요?
2: 아,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갔잖아요. 복학생이니까.
1: 네, 네.
2: 그러니까 보통 기본으로 3-4년이 제가 더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그 여학생들이 뭐 같이 먹으러 가자면
1: 주로 내가 낸다고. 뭐 용이 형 빵 사줘 이랬구나.
2: 그러면 이제 용돈이 한 3일 만에 다 떨어지죠.
1: 아~
2: 그다음부터 다 외상이야. 다 밀려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그때 우리 대학교 등급이 12만 5천 원이었어요.
1: 그때 국풍 81 상금이 얼마였어요?
2: 80만 원.
1: 야 그거면 80.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네.
2: 아니, 동네방네 저 외상값은 다 갚았어요.
1: 아이고, 좋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자, 이용 씨를 있게 만들고 이용 씨의 학비와 외상값을 전부 갚게 만든 노래입니다. 이용의 데뷔곡 바람이요. 원곡자 앞에서 이거 불의가 성환 씨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자, 청취자 여러분 귀 쫑긋하고 성환 씨의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이요.

0: 제가 가야 선배 이용 씨의 바람이요 데뷔로 자, 잘 듣고 왔습니다.
1: 어떠셨어요? 가수 바람이요.
2: 가수 선배라기보다는 우리 네. 군대 선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노래 굉장히 잘 불렀어.
1: 예.
2: 근데 이거 군가 같이 부르면 안 돼 이거는.
1: 군가처럼 부르면 안 돼. 아, 예. 그 어느 부분이 좀 군가처럼 들렸어요?
2: 나 2절에서 갑자기 군가로 갔어요. 돌경명령.

0: 저뼈 아픈 저 충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 예,
0: 아 이런 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 네. 좋습니다. 그 9081 때 그때 잠깐 스케치 좀 해주세요. 대상 2형 했을 때 어떠셨어요?
2: 대상이 아니에요.
0: 네.
2: 저는 금상.
1: 금상.
0: 아 그냥 대상으로 해요. 뭐 다 이거 누가 한다고. 금상 2형 했을 때 정신이 어떠셨어요?
2: 이제 전부 다 5등, 4등 쭉쭉 하다가 2등하고 1등만 남았는데
0: 아.
2: 저 2등에 2등 아니면 1등인가가 아니라 이제 떨어진 거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1등, 2등, 1등이 100만 원, 2등이 80만 원이에요.
0: 예.
2: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네. 갑자기 금상 바로 막 이용하고 뛰어나가는데
0: 예.
2: 거의 무대 거의 다 가서는 근데 왜 1등이 아니지? 잠깐 들었어.
0: 그게 1등인 거죠, 그러니까. 예.
2: 아니 그게 2등이었어. 뒤에 또 서울대 갤럭시라는 팀이 있었어요.
0: 그랬어요?
2: 예.
0: 그게 대상 받으신 게 아니에요?
2: 아니라니까요.
0: 오. 예. 왜 아픈 과거를 자꾸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예.
2: 아니, 그런데 어쨌든 국풍 하면은 이용이 더 유명해요.
0: 그렇죠. 예. 그때 그러면 대상 노래가 무슨 노래인데요?
2: 학.
0: 처음 듣는 것 같은데.
2: 우리 김경래 PD도 몰라, 지금요.
0: 아. 제가 저때 뭐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알겠어요? 81년도면은. 네? 제가 그러면 뭐 중학생 정도인데 모르지, 이제는. 81년도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진영 씨한테는 청취자분들께서 네. 후회라는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3: 네.
0: 이용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3: 발라드곡. 제가 가끔 네. 그 이제 제가 너튜브도 하잖아요.
0: 네.
3: 그러면 신청곡이 가끔 들어와요. 잊혀진 계절은 뭐 국민송이고
0: 네, 네.
3: 그거 말고도 가끔
0: 후회. 예. 이 노래가 형님 노래가 어떤 노래 죄송한데 네. 저는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2: 이게요.
0: 네. 후회.
2: 이게 저
0: 뭘 이렇게 후회하시는 거예요?
2: 히트곡으로 칠 수도 있고
0: 네.
2: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알려졌으니까 되는데
0: 네.
2: 이 노래는 지금 저 담당 김경래 PD가
0: 네.
2: 99%를 히트시켜 준 거예요.
0: 그래요?
2: 아무 PD도 안 틀어주고 있는데.
0: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올해는 10월 되면 9년 동안 하는데, 형님 이용의 후회란 노래를 제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2: 왜 그러냐면 20년 전 노래가.
0: 아, 20년 전에는 많이 들었다.
2: 20년 전.
0: 네. 제가 그리고 형님 네. 몰라서 그런데 다른 PD들이 안 트는 노래 있지 네. 그런 노래 잘 들어 제가.
2: 아 그러니까 네.
0: 다른 PD가 잘 트는 것도 안 트리고.
2: 그거는 최성수 있죠 최성수.
0: 네.
2: 가서 최성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후회란 노래가 최성수가 사장하는 레코드소 회사에 내가 저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0: 네.
2: 그러면서 형님 이거 잘 나가요 요새 이러더라고.
0: 오, 그랬구나 후회가.
2: 그렇죠. 그러니까 PD 메이커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0: 네. 엘프 반주에 맞춰서 진영 씨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원곡 이용의 후회.

0: 나왔어요.
1: 잘 나오셨죠? 네. 가문에서 나오시길 잘하신 거예요. 아, 뭐 출연을 한번 드리지 뭐.

0: 진영 씨 다시 만날 수 없는 거 눈물로 후회한다. 왜 이렇게 후회할 짓을 했어 그래.
1: 앞으로는 덜 하겠습니다.
2: 근데 두 분이 네. 지금 사실 프로 가수시잖아요.
0: 그렇죠. 예.
2: 그런데 왜 떨어요?
1: 아니 제가 왜 떨어요?
0: 아 지금 진영 씨 노래라는 게 좀 약간 떨렸습니까?
2: 아 두 분 다 떨었어요.
0: 아 그랬어요? 저는 모르겠던데.
2: 딱 네? 보면 알죠.
0: 아 그렇습니까? 어. 그럼 왜 이렇게 떨어 그래?
1: 저만큼 제가 생각한 만큼 소리가 안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0: 네. 저 기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1: 아니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스스로 막 떨리고 선배님 그래요. 앞에 계시니까.
0: 어쨌든 뭐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떤 게 하여튼 떨린 거 말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니 좋은 노래를 말해요.
2: 아니 지금요, 네. 김경래 PD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네. 지금 이게 뉴스 프로가 아니잖아. 이게.
0: 그렇죠. 네.
2: 이거 음악 프로로 이렇게 가는 거, 그 네. 선곡도 잘하지만 네. 음악에 대해서 비중을 굉장히 두는 PD예요.
0: 어,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가수들을 섭외한 거지.
0: 네. 아니, 조금 전에 뭐 떨려서 노래를 못했더니 그러다가 좀 미안하신가 보지.
2: 아니,
0: 또 좋은 가수 섭외했다고.
2: 아까 바람이리오 부를 때도 네. 맨 마지막 가사 틀린 거 알죠?
3: 네, 저는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1: 네.
3: 악보는 저쪽에서만 나오니까. 제가 시계 쳐다보니까.
2: 아,
3: 죄송합니다. 네.
2: 그래서 그 무슨 연습했을 텐데 왜 가사가 틀리지 그랬거든?
0: 뭐 딱딱 지적을 하시는구나. 아니,
3: 원체 또 대선배님 앞에 딱 앉아가 듣고 계시니까.
0: 아니, 나는 좀... 아까 피아노 연주할 때 뭐 틀리든 말든 친 거야. 나는 프로가 아니니까. 이 두 분은 프로니까.
1: 아, 네.
0: 이 선배님의 이런 지적을 아주 따갑게 마음속에 잘 새겨들어요.
1: 그게 마음 컨트롤 하는
0: 그러고,
1: 게 쉽지가 않아요. 네.
0: 그리고 두 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양반이, 이 형님이 좀 워낙 까칠한 양반이.
2: 보셨나? 나갈래. 진짜.
0: 아,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2: 아니,
0: 앉아 계셔.
2: 출연에 필요 없어?
0: 아니, 아, 그, 자, 그 요즘 저 형님, 요즘 뭐 근황은 어떠십니까?
2: 요새는 저 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다 싶은 신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1: 어.
0: 미안해 당신 말고요?
2: 미안해 당신은 벌써 8년 가까이 됐어요.
0: 오.
2: 그래서 신곡을 준비하는데.
0: 그 이후에 신곡이 없으셨습니까?
2: 그 이후로 없었어요.
0: 뭐 하셨어요, 그래? 그동안? 8년 동안?
2: 뭐 별로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0: 그래서. 아, 신곡을 만들고 계시다?
2: 예. 네.
0: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2: 그게 저 옛날에 그 미스 롯데라고 있어요. 미스 롯데.
0: 예, 네, 미스 롯데.
2: 그것도 그 꽤 큰 행사예요.
0: 네.
2: 거기에 뭐, 뭐다 보태 무슨 뭐 안문숙도 나오고 무슨 많이 나왔어요.
0: 그랬죠. 예. 네.
2: 근데 거기에 출신 그 미스 롯데 출신하고 요새 신곡을 녹음하거든.
0: 오.
2: 근데 녹음은 끝났어요.
0: 오.
2: 근데 아직 내 심의도 아직 안 넣고 그래서. 우리 김경래 PD한테 아직 못 갖다 줬는데 사랑은 길어요라는 노래를
0: 사랑은 길어요.
2: 네, 그 했어요.
0: 요새 장수 시대를 맞아서 사랑도 길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2: 아니 인생은 짧고 사랑은 기니까
0: 아, 예.
2: 우리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자.
0: 아, 멋진 노래네요. 네,
2: 그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생각보다 미인 대회 나온 여자 친구가 왜 이렇게 노래 잘해 이래요.
0: 어느 분인데요?

0: 쭉 읽어드릴게요.
1: 그러세요.
0: 예. 요절복통께서는 후회 이 노래 처음 듣는 곡인데 좋네요. 7484님 와 진영 가수 정말 명가수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2: 어머나.
0: 아주 이렇게 칭찬했는데 힘을 이 선배님은 주셔서 까칠하게 막 떨었다고.
2: 아니 근데 좀 떨리는 게 아하 이런 데가 자꾸 떨리더라고요. 네.
0: 6578 청취자는 국풍 80일 바로 전 5월 28일 날 육군 하사로 전역해서 여고생과 팬팔하여 용산 원효로에서 만나 국풍 80일 보러 간 추억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터잡은 곳이 원효로입니다. 아, 국풍 80이라고 여의도 아닙니까? 국풍 80.
1: 그 원효로에서 걸어와도 돼요.
0: 그러니까요. 마포대교만 걷는 데니까.
1: 그렇지. 그래서 원효대교. 아, 네.
0: 하여튼 그래서 원효로에 원효로 원효대교도 있고 마포대교.
1: 그럼.
0: 근데 그때 원효대교 형님 없었을 걸? 마포대교가 먼저 있었을 걸? 81년대에는
1: 그건 모르겠는데.
0: 에이, 그거 맞을 거예요.
1: AI한테 물어봐야겠다.
0: 아, 물어보는 거 안 하고. 마포대교 먼저 생겨 원효대교가 그때 없었을 거예요. 네. 어쨌건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이용 씨의 그 요즘 난리 난 그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죠. 제2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건 이제 하수영 씨 노래고. 미안해, 당신. 이 청취자들이요. 전화 인터뷰하다가 아내분 얘기하고 울먹거리는 분들이 100이면 100 다 미안해, 당신. 이 노래를 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러면 어떻게 그냥 CD로 틀어드려 아니면 라이브로 하실래? MR은 준비했다는데.
1: 아, 그래도 여기 후배들이 다 라이브로 해줬는데.
0: 아 그러면 MR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반주는 밖에서 플레이하고 이용 씨의 미안해 당신 듣겠어요?

0: 노래였습니다. 미안해 당신. 아, 아 이 긴 노래고 이 노랫말 가끔가다 헷갈리실 때 없으세요? 예?
1: 그러면 김웅국이.
0: 갑자기 의문의 일패야.
1: 아, 김웅국 씨 본인 노래도 자꾸 헷갈리는데. 아, 제가 지금 뭐, 딴 생각 하다가.
0: 어, 약간 좀, 눈시울도 좀, 저, 목말라 하시는 것 같고, 어때, 왜, 뭐, 감정에 사로잡히셨던 것 같아.
1: 근데 집사람하고. 네. 40만 42년 채거든요.
0: 예, 예, 예, 예.
1: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점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곱씹어지는 거예요.
0: 예, 이 노래 나온 지가 8년이 됐습니까 벌써?
1: 8년 됐어요. 그래서 접을 때도 됐지.
0: 아니, 접긴 어떻게 접습니까? 대중가요의 클래식인데. 예. 자,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니야? 뭐 광고 들으라고 써놓을 때는 언제고 또 밖에 좀 제대로 해. 뭘 지시를 했으면 됐어? 광고 듣는 거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현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네 월간 아름다워라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월간 아름다워라 성환 진영의 즉석 라이브 신청받아서 하는데 오늘 지난달에는 강진 씨 나와서 네, 슈퍼스타 강진 씨 나고 이번 네. 달에는 네. 슈퍼스타 이용 씨가 나와서 네, 같이 또 노래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진영 씨, 성환 씨부터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좀 해주시고
5: 네, 네 오늘 대 선배님 우리 또 이용 선배님하고 같이 방송에서 많이 배우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10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런 건 내가 하는 거고요. 환절기 그런 건 내가 하는 거지. 자 이번에 진영 씨.
6: 가을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더 완연한 가을일 텐데 가을을 즐기십시오.
0: 네,
6: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예, 아주 겸손해 저렇게 하라고. 어? 뭐 환절기지 감기지 그런 건 내가 하는 거야. 자 형님.
5: 뵙도록 하겠습니다.
0: 형님. 형님 인사.
1: 두 분은 내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내가 조금 까칠하게 얘기하고 그런 거는 아유, 그거는 내가 진짜 노래가 좀 이상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건 오락프로잖아. 재밌지.
0: 네, 그렇죠. 컨셉이지 컨셉. 네. 네. 아니 그게 마음에 즐거웠어. 상처가 돼서 인 것 같아. 그걸 또 곱씹으시는 거 보니까.
1: 아 나도 선배님한테 책방에서 네.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네. 나는 지금도 서운해. 영남이 형.
0: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 컨셉상 네.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6116 청취자께서 이 노래 미안해 당신은 들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특히 노년 부부한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중가요의 클래식이 될 거예요. 미안해 당신. 자 여러분들 고맙고요. 오늘 여기서 끝곡 듣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진영이 노래 나가네.
6: 네.
0: 덥시 좋나 진짜 좋겠다 끝곡으로 나와서 네. 자, 세 분 감사하고요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7: 내가 최고다
0: 박수 박수 박수 박수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개천절 연휴 둘째 날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로 서울 수도권 방면으로 정체 구간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일대 밀리다가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12km 긴 구간 쭉 정체입니다. 또 덕소산피에서 강일 쪽으로도 밀려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 구간 여러 군데인데 특히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그리고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도 정체 구간 입니다. 서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도 있으니까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은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반대 양평방향도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쪽으로 12km 긴 구간 정체 서행 이어집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0: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의 긴 정체가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안성 일대에서 밀리다가 서울용 운서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으니까 사고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의 정체 구간이 확 늘었는데요. 특히 대관령에서 진부 2터널 쪽이나 평창에서 둔내터널 쪽으로 정체 구간이 깁니다. 둔내터널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 여주분기점 부근부터 이천 쪽으로도 쭉 밀려있는데 이천 부근 1차로의 사고가 정체를 더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중인데 이 때문에 증평나들목 지나할 때 밀리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정체구가 많은데 설악에서 화도 쪽으로 특히 정체 깁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girl. No, her name is Candy. Real cute. I gotta go see her.

Operator.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TBS 교통정보. 오늘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로 통제되는 곳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오늘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교의 차량 진입을 막았는데 서초역에서 잠수교 쪽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다리를 건너신다면 잠수교 위에 반포대교 이용하시고요. 올림픽대로 김포방면도 성수대교에서 반포까지 밀리는데 특히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려는 차들 정체가 심합니다. 이 반포 한강 한강공원 주차장 역시 만차 수준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방면으로 청담대교 아래 뚝섬 한강공원 진출로도 주차장 만차로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영동대교 이전부터 밀리고요.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구간도 여전히 전면 통제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

0: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려는 차들 줄이 아주 긴데요. 이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이 만차 수준이어서 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으로 가시려면 대중교통으로 가까이 가서 조금 걸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포대교 아래 잠수교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차량 진입 못하게 막는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방면 청담대교 아래 뚝섬 한강공원으로 가려는 차들이 줄이 긴 상태입니다. 여기 말고도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도산대로 학동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구간 전면 통제고,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이태원로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 구간도 역시 전면 통제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0: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이제 주요 고속도로들 정체 구간 빠르게 줄고 있지만 주의하실 곳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수원 부근에서 사고 났는데 현재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지날 때 그리고 새마을 때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또 덕평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이렇게 정체 구간 여러 군데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의 정체 구간이 깁니다. 특히 당진에서 서평택까지 20km에 달하는 긴 구간 정체성이 이어지고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쪽이나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도 아직은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도 정체 구간 남아있는데요. 그중에 설악부근에서 화도 지나는데 16km 긴 구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합니다.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1: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2: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2: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저희 새벽 공감 초대석에 오셨던 분들 이렇게 모아서 추석 특집 방송? 특집? 뭐, 네, 그렇게 꾸며드렸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권순우 밴드입니다. 우리 황정호 PD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권순우 밴드가 어떤 밴드인지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 권순우는 어떤 사람인지 좀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해서 쑥스럽지만 권순우 밴드의 권순우와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드월스라는 밴드를 몰랐다면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첫 곡 저를 음악의 길로 안내해 준 드월스의 그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with your ear down to the ground. We want the world.

The words when the music's over 들으셨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데 좀처럼 정말 듣기 힘든 노래였죠. 지금 들으신 이 노래 때문에 덕분에 제가 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래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밴드가 궁금해졌고 밴드를 검색하고 알아보다가 짐 모리슨이라는 보컬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을 알게 되고 그의 글을 알게 되면서 이런 삶도 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 어린 권순우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곡 저를 이쪽 음악의 길로 안내해준 도울스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권순우 밴드 노래를 좀 들으면서 저희 그 성장 과정이라고 할까요? 조금씩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궁금하실까? 그게 좀 걱정이네.

권순우 밴드 못 살겠네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를 쓴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노래 썼어요. 아 그러니까 최초의 노래네. 작곡을 한 최초의 곡이 이 못 살겠네인데 제가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사춘기였었나 봐요. 모든 게 다 불만이었고 못 살겠네, 미치겠네, 죽겠네, 돌겠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겠다고. 사실 좀 굉장히 단순하죠, 노래가. 아무튼 제가 그때 좀 그렇게 단순하게 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29살, 30살 요 무렵이 되면서 여러 곡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때 기획사에 이제 콜을 받게 됐죠.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계약을 하고 음반 녹음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네도 수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곡 처음처럼이라는 곡을 했는데 이때 쓴 마음은 처음으로 이제 1집을 내는 거니까 내가 설사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이 마음 잊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곡을 쓰고 가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처럼 듣겠습니다.

권순우 밴드 처음처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진다 얘가. 지금은 더 갈라지더라고요. 공연할 때 보니까. 그래도 참 노래하는 사람들이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노래를 계속하면 소리가 안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나이가 들을수록 이제 소리가 좀 하이톤으로 되고 목소리가 조금 그 나이에 따라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그거 싫으신 분들 노래하세요. 노래를 꾸준히 하시면 목소리 안 변합니다. 저 지금 이 목소리 제 기억에 아까 음반에도 나왔지만 저거 녹음했을 때가 29, 뭐 30 이랬는데 지금도 거의 목소리 똑같습니다. 아, 또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노래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사연 부탁드릴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읽을게요.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동성식품이 새로 들어왔네요. 모두 고마워요. 권순호 밴드 요즘.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0: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권순우 밴드 요즘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그때 당시에 어떤 선배분 한 분께서 곡을 하나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한 8마디, 16마디 정도 이렇게 쓰다가 이 부분이 마음에 좀 안 든다 싶어서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계셨을 때 제가 그거를 듣고 좋은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를 내 노래를 지금 곡 쓰고 있는 거에 조금 같이 삽입을 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기억이 있네요. 지금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 그리고 뒤에 그 이쁜 목소리로 노래를 하시는 분은 그때 당시에서 그 기타를 치고 있던 우리 김무준 씨가 노래를 담당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순우 밴드 1집에 보면 물론 한 7, 80%는 제가 노래를 하는데 그 김무준 씨도 독자적으로 노래를 하는 곡들이 꽤 있습니다. 기회가 나면 오늘은 아니겠지만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집을 들어봤고요. 이제 2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1집 발표 후에 활동을 하다가 4년, 5년이 지나는구나. 5년 지나서 이제 2집 준비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집 노래 중에서, 나름 재밌는 노래 한 곡 준비해 봤습니다. 자유인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순호 밴드 자유인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트로트 같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지요. 이때 당시도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그 젊은 제 눈으로 봤을 때 좀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화를 담은 노래였는데, 네, 그랬습니다. 뭐 나는 그냥 나대로 알아서 살겠다 이놈들아, 뭐 이런 느낌의 노래였습니다. 네, 아 오늘 덕분에 저도 제 노래 오랜만에 많이 듣네요. 이어지는 곡은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권순우의 새벽 공감을 여는 노래죠. 뒤에 MR을 쭉 틀어놓고 제가 이제 여는 말 멘트를 하는데 오늘 노래로 듣겠습니다. 꿈을 꾸다입니다.

권순우 밴드 꿈을 꾸다 들으셨습니다. 매일 그 여는 말에서 삐지로 사용했던 그 MR만 들으시다가 그 노래까지 들으니까 조금 저도 좀 새롭네요. 아까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못 살겠네, 처음처럼, 뭐 요즘, 자유인, 지금을 꿈을 꾸다까지 작사 작곡을 다 제가 했어요. 편곡은 우리 권순우 밴드 멤버들하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도 좀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이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타 치던 김무준 또 이석준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건반에 김정열 최은영 그렇게 있었고 드럼에 뭐 최용석 그다음에 장인은 또 중간에 누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음반을 녹음한 게 아니라 잠깐 활동을 같이 한 거여서 네 베이스에 이름들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네, 술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김민호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각자의 삶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밴드가 멤버가 교체도 많이 되고 또 그 음악 공부를 하러 이제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곡을 만드는 거 작사 작곡은 제가 하고 이제 편곡은 우리 같이 멤버들끼리 같이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음반에 실린 곡 중에 다른 분한테 받은 곡이 있어요.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제 들으실 이 바람 속에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작사를 돌아가신 김현식 선배님이 하셨고 거기에 김태현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붙였는데 이 노래가 운 좋게 저한테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음반에 수록을 했지요. 참 감사한 곡입니다.

노래 덕분에 많은 분들이 권순우 밴드도 또 새롭게 알게 되고 그렇게 좀 세상에 새롭게 알린 곡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인트로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듣겠습니다. 이 바람 속에입니다.

권순우 밴드 이 바람 속에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또 아유 또 이렇게 됐네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노래랑 저의 이 음악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 좀 쑥스럽긴 했는데 좋네요.

가사 쓰는 법도 변하고 지금의 저를 또 지금은 그냥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하지요. 김민기 선배님의 봉우리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라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5: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아이고,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0: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고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1: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0: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0: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1: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티빌스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 지방과 전북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이른 시각답게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는 한산한데요. 서울 시내 봉은사로 코엑스 교차로에서 구 서울의료원 교차로 구간 양방면이 국제평화 마라톤 행사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부권, 통도산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7시부터 한남과 신탄진 구간 양방면 1차로에서는 연휴 버스 전용차로가 시작됩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8: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9: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2: TBS 교통정보
8: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는 휴일 아침 닷게 대부분의 구간 수월하지만 마라톤 행사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는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경 서울 마라톤 행사로 여의서로 서울교 북단에서 KBS 삼거리 구간 양방면 통제 중이고요. KBS 삼거리에서 국회 산문 구간과 국회 산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 구간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전면 통제 중이지만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봉은사로 코엑스 교차로에서 구 서울의료원 교차로 구간도 국제평화마라톤 행사로 양방면 통제되고 있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오전 10시경부터 서울 방면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

0: 갈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2: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전멸.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의도에서는 한경 서울 마라톤 행사가 오전 7시부터 시작됐고요. 여의도공원 교차로에서 KBS 교차로를 지나 서강대교 남단 교차로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전 9시 30분까지 계속되고요. 봉은사로 코엑스 교차로에서 구 서울의료원 교차로 구간도 국제평화 마라톤 행사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되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이 시작됐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염 높은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한남과 신탄진 구간 양방면 1차로에서는 휴일 버스 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